0: 야, 도도, 등기 갑자기 그때 민원시다 제야지 이샤. 아, 등기 미디 진대 당야디, 뭐일인가 요면줘. 야야, 같이 내인 봐.
1: 미디 문화 개가치는 마도, 미디 정은 안 모다.
0: 대년이베. 대매자.
1: 오늘 대매자.
0: 어.
1: 무디게 저 저건데 샤셔. 이게 샨다지.
0: 찔라라비 있는 거 니리 할 줄 말 봐.
1: 걔네 딘데는 좀 아요. 야, 맞으다. 맞으다. 제 개요 맞으.
0: 牛吃惨了。喂，你在哪儿偷吗？豆豆，豆豆，豆豆。咱大理这几不是些，那跟女工联合是些。穷过穷啊，豆豆。
1: 等你住，
0: 爹是来爹比呢，米罗里呢也好有嘛这，
1: 这，
0: 这。

0: 我们的人物过让给你录音这些人吧今天录些的让大朋友们的这话还是一把这话还是一把哎我们现在我心里面我心里面哎用啊前的朋友们的牙齿用大山拉一些你赶快休息给我的我马上给我的啊马上给我的啊这你明天看着你别别别
1: 小李, 多少啊? 你要加拉做手机了,
2: 오순라
1: 아지, 让个小勇吧?
2: 罗勇比, 云若也罗里有谁? 오순라 胜利错吧, 你最好不要好过去, 차로给徐国也读诶,
1: 我, 我打算把那个能带有马里, 华中银吧, 通过的哈队,
2: 丁明, 托工啊, 把那你们都得意, 今天的做累者拿罗也没去, 托工把那你们都得意呢,
1: 之前的空龙西日等大点走我来他去见的要学一下我认识他让巴拉西哥让个穷游的吧既然你个给西亚革命多让个你要看上他要要的好可是你好了啊让你给他了小李让个阿姐你给他了是托见了就是我算了托见了给我啊 양가집래.
3: 민재군이 접시 없자.
1: 보디니이나. 얘기가 좀 거. 와리. 랑가 둘러지는 가서 저리자. 아니 셰지. 저과디니. 둘러용매.
3: 용아.
1: 유로. 나 러레이. 고치다. 고치다. 라고치기.
4: 말라.
1: 교치다. 서둘러서시. 야. 에야. 랑롱 드르디야. 양 같이 해버려.
4: 나다 늦게 시엔도 민도.
1: 아제다. 롱남 집이야. 가르준다래. 영아 시엔도 민도 육쇼. 롱라네. 칼라사 그러봐. 야. 비스 서둘러서시. 이다. 야.
4: 빨라. 나 단도 도움 민도. 도와주는 시엔이 용 집에.
3: 상토로 감나를 뒤차. 你打算买的 一小时那路的
1: 영아
3: 云若 巴拉你家 在这些那度 从北那儿修建 楼平面送的
4: 巴拉 既然土在那 我 土在那么个
1: 让龙那么大 克拉玛在马下 让我们那克拉索开不成这里 马上穿了吗这边 俺们那儿土在马说了 等大雨等我回去
4: 嗯
1: 我主意的
4: 嗯
1: 对啊 我也克拉索去
4: 빨라피고
1: 용아
5: 허지 우리 야마주 같이
2: 디미키메
5: 고다든 저 근처에 마 가봐 좀 다 걸어봐 로카시 로마 용사 용맵 차도에
2: 로카제스 난리요 마시 나는 이 균도 가게 주민도 잘라 사는 유민도 빨라기랑 소슬레미 차셔보 여러봐
5: 잘라 사는 유행이다 화요래 산 지게 남자 좋아해 줘 선당비 야 잘라 화요 나한테 지매배
2: 출루님이 대배종 길대니
5: 아래
2: 빨라 초배 내주 내로 차고주 섭집도 왜
5: 디디라 장심자 치우 마시 다 오느라 지제랍자 중면 쓰기유나 수로 용제 할시 쓰유
2: 나 니아도가 수부시 좋아지
5: 강부지다 노용아

0: 빨라. 그래 지조.
1: 용아. 센슈괴 안가 살라우유. 두서 접제. 맞뉴드.
0: 하고스.
1: 장충규. 네 지간도 쓰니다. 네 장가 숨표비나 장남산이 구주세. 쟁두괴. 어야. 뉴드.
0: 빨라. 기라인가스 공연수.
1: 야야.

0: 근데도 라나 섬지 가르쇼 가리 니즈 가르도
1: 연락션 불리라 장부신어 지나저 동화 숨게 남자데 마할레 모소
2: 기스티 가르스요레
3: 장게 나주데 대제 소소 섬지 십지 쉬다 용도베
1: 연락션 부탁라 감히 장부신 지그베
3: 인지 장부 시어이다 쉬다
1: 키나즈 심주 서비스 탐름 내튼도 내냠 뇽다 체나 키나즈 동화 숨게 남자디 리주 비용스 마지
4: 장게 십지 신의 용도에 심주 서비스 탐름 내튼도 야나 자꾸 그룹 줄 내려도
2: 장부 저 사세 좋아 비디어 장게 맞지 더블랑 내튼도 쓰가지 다지디 현안에 보셔사
1: 제장 좀 봐 디 나즈 속베 로망 부가레기 베치 부르다 장게 다가스케 스틱지게 야구 총민도 남나 맞저 로망 부가레 게부디 동바 마시베 딘제시나 하르송 사타면도 왜
5: 제산 링지에 로시에나르 케와망고 시가 피피 딘제 소니 미와
2: 장게 스틱지게 맞저 레가 지단 지민도 시유나 샤라 자와 지기 최대 정시 시도 봐 두시 장게 정시디 맞저 미시디야 로치 기스 미디에 메나 장게 센지르 주구 슈요 마르라 센지스 가르지메 싱메 베다레
1: Nye shukuya tsangmu shubi Kesi nye geja kina zu tulu matay na Ani nga kei shuwa me
2: Yuan zhan shimbe li la Kuang ki rang ki dian zhi shibe mi ri Nye du sti na Rang lom che cha xa
0: Lin jie Ma zu tanda rik shung tuwa la zhu lin qi yuwa ri Geji kari yuwa ni te ka shu
3: Te ka shu da, ke shing ma ri
1: Lis, chen nga te ka shu yin da Lep yu nukung ke lo dan ya di kia zo dian gu shi Yine kina zu rik jie di ge 家中我有个苦肉了，供不起没多。家中那老了，去台湾我也不打，因为忙不一吧，我那就欠三十。可是，看那就要不在的个，家中那出的钱币呢，等待去台湾我也不打，因为他就出了等个是。去接了，那最低的忙不穷不是。因为看那就那最低的个了，有他不打，出都难没多。等待银子，看那就，东华松杰叔在么多，心就那么多不是。那学啥？上个星期不下啥这个。 上个星期做，面对这个嘛的，俺从俺室内吃不比休息的了，吃这样啥吃下一个？现在看做吃不起的，家中我有苦肉能吃，所以呗。
0: 对不对？俺这三顿呗，结束不轻松，家中我有个老兄弟，比不输。
1: 结束不轻松哎？哦，现在看做比一的，家中定了起来被张文达，你做什么样个吃饭，光给收入三不单呗？
6: 俺
1: 你们是有人不吃不？家中定了，看你能不能做药水？
0: 可是，今天做药剂的个，家做定了出的产品呢，有人不考虑去偷嘛是？听着嘛是呗？林姐，这个店菜不是？你兄弟看了，到底干啥做？
6: 那是，这到底干啥做？
0: 呀，兄弟，走。
2: 小叶，上课这个注意嘛。
3: 朱珍珠来，你看那大桌可热些。朱瑞，他的林姐个媳妇在做，你还准去读呀？
7: 林姐媳妇在做，你听我三堂女语。
3: 三堂女语，
7: 好，
3: 现在华语。
7: 当当俺做，吃的看呢，新竹这边有什么生产？啊，前一阵，你让他给些好吃的。
0: 你兄弟还能去打，咱们来个试试。林姐，他跟朱瑞给让了那么久药店么说，你吃不接接，怎么杀了不赢的？因为，老军女工给咱们长寿兄弟做些罗尼钱不是，每半年月白怕多，他得细菌顶着吃不是，所以他看起来面上面碎碎不能心结，更奇怪了。人家口口都顶着些子，啊，干脆躺进去的。
1: 卡子有点大，地铁了，让给三十几桌。
0: 那是，欧丽拉，这里是你的，咋会那么久开的是呢？已经我到店最高了，我对云南开了可多钱，开不你不是啥些新买？没想到给来个其他老百姓新多，我个这里来姐姐也会一路些新买。给这些云南开不起些有点大。哦，多谢林姐，让怕罗姐。 接下来 rangi chuxi dige likzhi ji qie, nga jik dinda, a jang jia, xib zhe chengxi dige mochin na jiba. Nga zu chui du ji qigin, cao bian nang li nye lo su ji qiao yong du
1: li. Lis, o li la, nga jian nang li yong jie, nga bar du lup yung nyu gong xim zhu qi tu guo yu. Ti tun da la, nga lu dong mang bu qie bini. Qie zang nga tam ma kyu ba yuk xie gmin la, kui kui xim zhuwe qie xing ma xin.
0: Yashu.
5: Yuan zhe shenbu li la. Min xiu shenbu ne wen zhuo qie bei ding xue shi, ge lan ge tu yu song gu du, nie de qi yu.
0: O zhe, ding xue. Jia cui, su hui zhi bei, bu ran bu zhi ba.
3: Le yin, yuan zhe shenbu li la, kang sa.
0: Kang sa, kang sa.
5: Di ding xue jie xi shi.
0: O, yao du. O zhe, cang xun du zhe, yin wo zhe xie hu. Mo ran, le bu nu gu nan zhang cu jun ge kong mi, ye de du zhe.
3: Ting yin wo xian qiu.
0: 哦，康妮，恩克莱罗金给培训罗么人？啊，林杰斯。
3: 我现在搞不清，林杰斯有，丁香是有。
0: 钱呢？
1: 哦，大姐那欧丽了，丁杰斯呢？今天出来呢是阿爸录音。
0: 啊，用啊。卡巴继续啊
1: ，Liz。
5: 林姐，上课那个多差啦，俺最近都看了用电堂课啦，苍嘛看见过书，估计是大姐搞我写了书送啊。
1: 大姐那别啥不是，一年新几百。我明天通不得个，明天考试，周考试。
5: 哦，周瑞是啊。
1: 周瑞。
5: 明天俺做南站操场边去面打。
1: 不是啊，不是。大姐呢？敌人也明天站啥不是？因为明天我那车里开不进呢，俺三七真多开不进。俺先不参谋长不长下去，两个也不去，谁对
5: 你？俺新个月上个先不挪要嘛是？给谁开不起来么挪啊？
1: 哼。
5: 因为院长先不离了，俺做老表女空去边去面试，况且让你也不是能给。
1: 也是，你听我那嘴听着，人真没啥事情。
5: 你这人没事，你那院长选不离那个，会不会来个？没事不是啦。
1: 真没事，对啊。
5: 拜拜。上来得多少个啊？院长选不离那，叫我陪谁？
3: 叫人来过过来。
5: 那么啥事？
1: 남지계획인거니만엽지가봐계획할수있어
6: 김매자이훈도제자랑다저렴이를시작했지
1: 갑기불러나이머지바대유
3: 라마기치하도아가저동네나둘이탑겨차아유
6: 미러생이버터디나도심주하나되버디
3: 조리야채모줍채레가적적양채주기랑쉐다기빈그룹에
1: 전기니되지갈신예래
3: 갈채아유버나저정실아야채도르버让你们都给他们录不起，还是三平呢？
6: 这是这是，羡慕我。
1: 每次让家大爷打你要骂的，刚把他打着吧。老你等住老去，没老能俺东也尝不过。
3: 这是可是了呀。弟弟，俺老转了去啥买吧？没事呢，让潘老呢把那个东西去的，俺潘老姐可笑了呀。

0: 야, 텐텐. 볼 잼시샤.
1: 허리. 샤예. 상다 링제스니디 가르쳐와인바.
0: 조린주라. 키란디 가르송구시. 링제가니 팔러 저와 가게시메.
1: 문에. 재능이란 호세충샤. 랑두주 예가치디 호다바다리. 대중에 셉시라 하고요. 샤는 염뉴스메자 미야니 그 제임에 샤가 심마르바. 링제권의 시에비는 미디 따오토보다 클수 진보 뽑삽시도 된다 지면 된다 좀여 지미도 제자 지만 미디다 저번 용지는 그제
0: 조린주라 니에디에는 링제스 니에디 지당시 지미도 마세 미라게 딘시체네 켈림도 전단 유배가로 시그 경시도 잔어 레어 유스도
1: 제 말레어도 수 텐텐 지시디 장숨 설송아 어리 말레가 납차스나 공당이 클라사가죠
0: 유쇼 딜레 랑교시
1: 아 숨스스
2: 跟着小组，你把那大周阿姐姐，你还可对小组。上个金木多呢，给这的钱不一，北京十万米多。十万米呢，上个拉单也要买呗。马他三郎给十万租不着了。多少？发了给我，上个可把就输给。我喊你兄弟呢，谁说来的？没吧？你让我去接个小来。这是。大吉祥。 발라 터지는 수아. 예예예. 디지랑가 알아동다. 넘규다 정문도 와. 선내르 주베.
3: 마 선내 그리고. 저한 렌주 씨세. 렌의 대미.
2: 렌의 대미. 처먹으다.
3: 녀라로 초고지 같이 오래. 마교고 랑바라 공세 소고시 모시가 주니
2: 산뇨브르베 중국에래라 마데브체 겐니게래라 락제브체 긴스
3: 니야 자직시오 락제 마르다 소고시 모리 야미나 랑게가 되지 접세 부르브리스 주리
2: 다소소소소 히라갸오 마시 상게 오늘에가 야구치유나 승리 소바 주르베
3: 우리 자 심다제니 대회 총기 빙나로 럽듀니 고심지가 조초니 메바 나 오장 김학니 길에나 코딩스와 드라마쇼 가리나
4: 샵샤디스
2: 뒤에 잡도 나는 장가 바라 그 신고 길에나 흘러비는 곳이 좀 지가 좀 되요 자는 예 바라 그 막니 길에나 코딩스와 좀 되요 봐 나라니 제법이 개비나 녀도 가게 해줘 말이 자 오장 령야디 승리 초과 심주 살피 자주고 이
3: 뒤라로 주도 치 말이
2: 장게 말럽 내게 신규 이내 여부도 라성린의 용비나 윤주다 타니스 그리
3: 마라성린 소발에 치고 말이
2: 이내 오창을 요르 봐
3: 윤의 배가 도래 마라로데 주스
2: 되다 되다 상하는 시에다를 시도 이내 게치 정부 시에나 내가 근데스 때네 장번더 코딩을 되는 딱다시야
3: 치자스 된사
2: 지샤 전도전부지 인다 나라니 준지레미니 샤타시게도
3: 술레미레사 딜레교와서 장발라다 좋아치다 라뉴시 니에 장발라 딘디에 항상 보수요
2: 보수요유 나 잡도
3: 수잡도사 정말 컸지요
2: 상게 교와서 발라 찍러봐
3: 두 땡기인다
2: 땡기인다
3: 啥对啊？俺让我最喜欢，年龄了杨平凡思雨，兵能做官，了军女过去，那么他做军内衣，然后的也是看利用队，俺皮个雨，偏见那我军雨一码的，然后那队开始写这个三句。
2: 白家都，军政不够呗。
3: 来大姐打幺比。
2: 给什么都还不死的哇？走，不如主动接到子队。
3: 用啊。
2: 晓得。欧呀，亚秀。

0: rangi chargu shushi di ngadien si da. Oh, Mari, kiasi tab de me na ani yukshu.
1: Yunga, dashi ne posam jikbe mi shito sunga. Rang de jo. Tīkān rēs chūmba rēs nā, tī chī kēgī pāmiñi chūbē nē chū māngbō tāk chē shimchū chēbē māngshī tō chūmba chirī.
0: Pāmiñi chūbē nē chū lē shimchū chēgī bē?
1: Tāk rī, chī kēgī shimchū pāmiñi chūmba māngchē lā ngē yīshīb chē nī. Shī nē, chūmshī tā bē chūn tōm chēgī sāmlū chūmba rī.
0: Tā shī tū, rāngē chā wā chīgī nām chā lō, tēng chū tīndē yu bē rī.
1: Tēng chū yu gō chūng, chā wā chīgī nām chā dē, mōng yū bōr chīn tāng gu yu zhāng, tēng chū mē nā, ngē yī yu tīndē chīgī bē ā.
0: Yī nē rāngē sām tāng bē. Bing na la zhao wa jing nam zha xin zhu xie si na, kak xie xie da.
1: Zhe xia, nye yun zhuang xion bu li la la, nga bing na zhao wa li na, cha jing khe xie xiu di zhao wa jing nam zha xin zhu xie wu li si xiu bi.
0: Ke si, rang gai duan bie cha jing di zhu ma tu na?
1: Cha jing zhu ma tu na e, an nga bing na zhao wa zhu mi.
0: Yun zhao xion bu li la ge, yun da jie la tong xie qi ge yu di, xie guai yu ma ri, nga ya rang da li ro xie du xie ta yu. 이네 공시 미신다게 삼근데 등이메 니문에 심소 제자 나 이렇게 삼자친다 저진이 저리
1: 저니네 저리 저리
0: 어 빙능러 레가치가 치마시스유
1: 계속 뭐 치미노
0: 자 소수 남자러 땡수디 대유노 마쇼시니 센탕마베
2: 천고
3: 아
2: 니 자부 뭐 깁스 메조 승비 페지 레무나 네 주시라 메조 되다 니 세콘러 롭조 범디 나리온드 간도 함스 야 니세지네 녀제디기 니 카르체서 스티네니 나야 치미도 레다 제브가 수수냥나 주제디기 장게체나 푸디샤 레 카르치미나 니세 로리마 좋아
3: 아지 부구테라 장게 선제 체고 마지 풍아 잡아요지 베 존치니 미지다
2: 야 샤이나 돈바디네 토블라 니 비고세자 라네 소소디오가 된게
3: 김상기 쇼노 디소 다와 닝베 진야 요마지 군조 삼페보다 주베보샤다지 랑게 갸교첸 타그지 디리니에 소바 푸 투진급기 롭조 징고 저체비 부디 럽균이 군 로다야 테라 경고도와
2: 공스네냐 그지베
3: 어 지민게 얼리 삼등 있으기
2: 로딘 见过 녀란 칭부 치인다 초바 미원 저치도 가르니 저체 요마지
3: 녀하고구여 캐버덤도 니니 유여요 마리.
2: 왜? 걔랑 저 럽규 뉴공 남자디 컨테스 총소.
3: 다나 피링이 네뒤 마리. 미니 네 뒤로 투여리.
4: 흥. 양 피파. 남자디 얘기 그냥 하지. 정해 가지. 굳이 지고 해 두게.
0: 노르숍에 좀 뒤에 니 라다치 도문도.
4: 노르숍에 좀 뒤에 크리스. 침찌게 잠을 씻자. 정해 내가 두슈 등이 왜?
5: 조진주라 동안 숨겨 남자디 내든도 모두 제바 차샤니 갈래게 동세 마시베
0: 다리
4: 동안 숨지 삼셔 쓰기네 구지 제바 쓰우리 나 온치드메
0: 장주리다 럽유 누구 남자라 괜히냐 시 마시베 내수들의 체두 라게 오지데 세세게 구리
4: 남단디 괜고와 나이 바랑 게 신유브데 젠지스 장갈래가 뒤주 마동시
0: 형아 기란 수시도 내시 나 지금에
4: 지리 다다란 레가 되주
0: 자
4: 수통기 인스
3: 袁振兄弟啦，杨平凡是你们的，我可不当他们的。小杨，感谢说。袁振兄弟啦，主任朱瑞给俺孙南站了，你属于偏心多，他多上班，弄水储备两百多了，两个小时给。俺孙南站，你是最疼下水多。
0: 啥？
3: 听他第一期都是呗。朱瑞，你的呢？东华孙建南站的，你了参学。袁振兄弟啦，南站的这参学能用着呗？
6: 你要了参学，最多检查所呢，今年先去了。对。亚秀，
3: 志明，他给你东华松街南站的参学就位。
6: 那狗女别南站的参学就位噻。
3: 大哥，你最疼不哈苦给苦给，我最忙些，没对吹的钱就要要嘛的。
6: 让给，学不得写完给家一起读哎。
3: 你确实给给几个人个这边？ 林杰个写别那团的，我那俺最能穷学别那团是的。 지린 캐서 네 딱지 시다 체비 치기게 최도한 멍부지게 럽균 뉴콩기 남장 신주 저와 찌르 토르단 토도가 이네 안조 동와 숨게아 레데어다 딘제 신주 사비 치아디 고엽 지민도가 네 삼단사 링제 양자 계단지 링제게 취시다 선주 양자 셰주는 근제도
4: 이네 셴보디 미신달 나와스등민도 레어 셰주비노 망원에로 되면서 마스템제 셰슈디 미디 선주게 나조 남자 용그 조중기 취수선 교연야를 경경명 선기
3: 랑게 링제게 넘겨 지고 나와 당고야 도에 링제게 준다 랑게 통수가 기지 치지게 안수 교연로 주고 주 투송아 계속 인간 주고 니 주디 탁주 제토부 이네 가래 춘추지 개부 이네 중재 침부터 버지 이 양지강 예 준추 말베 지미 당다 뒤로 가봐 레브레 랑게 미지라 수수 다와 주고 지는 가봐 용거제 안수 천리게 다와 키지 点点滴滴节, Lingjigi, some zuida, Rixung Tao, Nyangori, Kissin Novina, Nanzu Simju Tao, the Gunkun Chelsea.
4: Yonga, Ranga Shepin Cho, Mosiano, Ranloski was a chu, Tamadi, Tolo Skipswa, Lingjigi Daji, Rigbe Hunjak, Tondu Sot, Yene, Donga Sundi Namjadi,
3: Taji, Tumi Kaligan, Nimu Kunio Maji, Rangi Lob Jodi, Jembu Dula.
2: 我被拖不动啊！俺最南站个主任，开始提前面试，我是接这么送啊。林杰兄弟，你在这里是？你去哪里干什么？学习不？
5: 罗群局给丁杰姐姐开号码的，看他是谁得罪就号码呗。哈，阿是哪一呢？看他是对哪个关系？呀不。
3: 喂。 啊，马进有人，刚刚还了远呢。老，那是你还好说，土地不难些，你要我去军库，那是。

0: 가르제브제 랑겐아 세시지치다
1: 가르제소
0: 너무 너가 치세 중아 레그네 튀지 윤도유
1: 샤비 팀문에 집에
0: 문에 인디 팀장 구라기 씨바 균피스 레그네 튀야기 니슈 퓨사샤
2: 봐라 지난게 니슈라 규민도
0: 가래 하쿠민도스
2: 我本的国铁所发电影呢说不下的几乎是下你也是为了你起来的目的不写别去打死民族别去打死民族是卡死我的卡里一年让个对吧对不对先生罢了我拉在民族算上拉在心中三片心都多一年控制你当啊

0: 속배 꾸지 체배래가 그손 지주 체우지. 계시 예매 상미 란능신 란난 강사 체비이나. 나 주변던 속발 림에 치직 주여다. 나스네 출로 사버리.
1: 나리. 네 남주티 못입시리. 이 내년에 되베서와티 로다 튀비시리 생기. 상매 유효커도 식도. 나는 저 군가 주인스니 안탁부디. 통마니 번더 속배 나 소조 나봐. 토시나 슈기. 나 다부도 드네 카트야 삼촌다 뉴메. 케스니 남주티 되되 못입시리. 드네 놓샤. 이네 나 락세미니 쏘자. 네 락세다 저위에 레시니. 속배저와 수수마 담시에. 지솔 레기 편도도. 디테일 나제 시다리 노메 섭기.
0: 지비네 노비네. 상무장 계시수.
1: 네 뒤에 숨에 지나게 내다와러 무디만한 일 즉시 이내 세세시만 쉬는 유함이도. 지솔의 레시가 우리가 수다비네. 나제 쉬야메. 저쪽의 구별 레기 거소지주 쉬이. 지제중라. 네 레네 공수 이기디. 수전 즉시.
0: 장기가 저 초과 가르에 섬죠. 레그니 튼척쇼다. 용초쇼 딘지. 라 수수리네 강규. 레그메드. 삼리야오지도. 공수이기디 년년 대쇼. 랑게 수수 눈주 그뒤 하고서나. 아니 쇼이니에 자고.
1: 레스.
2: 싫어. 자자롱도 단지. 맞아 스캔도.
3: 왜? 파시당나 극비. 아무나 네 돌아 닌지리더. 닌지부도. 하지만 세고네 닌지부도 송기. 괜히 재송다. 만년지도 음도에 다 사줘요리 파시다. 아무라기랑 년지세야마도 킹민도, 진주민도 송야민도.
4: 용아 용아, 다니 때문이요. 가지, 대리 안선 비김도 갑시다.
3: 닌제가 나 가발리지. 디베 청기기 빙능 척배, 뉴콘사배 사비 천배, 통시다 치기사. 선이 공사 연제 레그디게 어제 십자시 치스럽샤.
4: 쟤는 야오지. 민재스 녀부디 칠레 야가가라 레치도 텐텐디티 쉬자 창맥갑치시
3: 이내 링제 링내티지도 밀캡 치싱민도 계속 이내 저와서로 마체나 미통시다 체스마시
4: 어즈라 장게 저와서로 이나지

0: 올리라.
1: 아.
0: 기랑게 녜제 시스베 근데 좀 더.
1: 어제. 리브세브다. 차고 배사도. 디진 리베 공기게 총도 나라. 개원 멍패여다. 링제. 니게 지스템 쇼아. 내루시엔의 증리. 이내 깨지 시단라. 인제 섭스치라.
0: 하고스.
1: 야, 됐다. 아, 루딘소. 디링 아단소다. 투제 진행기 링제지. 공연장 쉐버장라지. 주린주라. 양계통뉴여루아. 코니 科장王라지. 주린류라다. 주린黄라. 야, 마되다.
0: 생계공감사. 나 링제이.
2: 링제. 科신장계. 만주르균누구토게 내툰시에서. 디리장계. 내툰대미게. 라는 주식하리지메. 장마 개셰시다.
0: 레스 윤라슈부장라. 카상에 숨겹쳐도 걸셰비. 디고라 빛시아제시에나. 로송구콩라. 지게그 누군 사베 공스지게 동아시 비엔남장 심주시드 탐람디 키나조다 직버시자 제라 주제 야존날 단제 사고직 주드 더고 냐스미약 타왈 콘샤 디네 주제 로마 바자 야틴제 냠스쇼 키브지 디딘자기 개지정시로 삼루마단 베균지 제장아다 로버소 심주 서비스 백업로 앙탕보 주제 야존날 단베지기 딘자기 리시알 삼등규
2: 제라다 랑로베 내든도 근저 탁주 제봐
0: 나주 탑시 가레스나 로단야가 주제로 송접치야기 차와된 부지 거유 디나기 십전에 주텐조 데벨락세다 저와 유자 디진에데 슈터민도
2: 링제 예 코데로 랑라브네 마테제 게나로야디 러규뉴 콘기 남자 치도 힘자 단데 디테일 근데 중소
0: 단당에 지게기 심주다

0: 내디니 차님 토제 갸증을에 미아동 인기 창단 기급시비 정중 송격 구시 디가르 긍지 팀웨 진중 단의 도진 초단츠우 남게 가조달 장내디 디가르 미지 초내 치가야 속자 미베 탕도 큐니 마시 창단 기 서시 체미토 속자 나조 지가르 유싱 초내 치와 탕 지규 비싱 시륜냠내기 속자기 겐함시 차유 디가르 쯔타 종 경제 자당 토르 게자 취비 포구 숨양유 경니 숙제 따당 자외 속자 미지머 체제 시타 이기 봉유 최내 숙덥 체슈 시시 양 조, 초별 사태 구도 협진 갸중 외래 미 시동 아동 삼기 토간 지단타 양암 탕도 전해 지그유 장자단토 양 지동 망부유 양기 보통신 신치라 숙시 징워타 북의 경우 마실타 보가르부 인싱 소군의 나지 파기 기슝기 부도니 캄나이 디달 정중 훈기 초비에 과제 디더부시가 디니 권조서시 디딩라 지갈 천의 지식치 로리도와 뒷부니 중이 파니 경기 규비 뒤수 인싱 경물 예차괴 뒤윤 다와 죽지 삼이버타 主门是经住日早啊经住几对几岁几个松就算了四个月罗松年十八松对经住十年二十岁不他俗不经册了密你哈咱们他几岁几个松几年十八二十岁不月别日记碰月全年速度七十岁混醉前用错于你罗你十三岁 浪过了点呢，强滩这边浪板多，江忙不通着鱼。混着云朵，熊浪滩米林外咋当拖了？养那国姑娘咋死亡？养那偏嘴体力吃不消，这就是亡。养那胖子我们是鱼，隔壁古北拉通瓦蛋儿，国通的对不他？ 各级宝贝轻别保险健忘了国民无畏八年行为养了就是今年错月空气预警就去玩江岸的街牌他就去玩江你是什么月了就去续了江家里给望月养了小国七五十多年去通往他 你们退去撇起玩砸单托砸死亡你也是前年对吧他三岁惨了那里一股一年三六百错也空气行月江几年的儿几里松就言这个月吧他昆子着弹样没事差不起月体云度如今年这个月别
1: 昆州前面虚脱江南人物戏七个月彭九年江给追这个学习时昆州绿了下戏中心熟悉汤了游戏哈江期云点南边我了求自己这里是就是我咱们有托个月年个几位退俗女秀与贵主客说下闲谈多呢最给求自己这里给就咱们有托不谈中期这里我就咱们 年期这里十九站江期教学了七岁日这里短暂的教主牌教徒班行在哈江教务员江教主今年在当托旁个教课美国车过三十多年短促朗龙级别那不停还将几千两百万人
0: 주 추신교 창자단 토기 강양 미교와 직가 미에베 방보타 니스머치 미지기문의 죄나 창자단이 천에게 차긴 시엔베 미미 롱동도 낭양 강초기문의 시에나 창자단이 권주 차서딘사 교회 지도대비 김시시 권주디가 기신 니가 차롱충 탈 자단타 시직도 뒤네 세소기 코알 파르미도 훨씬이 창단기 서시 체메토 장례 대비 속자 망고 양란 소스 초알 류싱치 뒤기 콤참 남양미 교발 롱우 치동기 秋季赤度 코웨 균타 체미도 싱싱치

디가르니 Tundita, Yarzun Yimbe, Turupi, Nyinga Samula, Zhonghua Miri, Jigun Tobe, Dusi, Chirin, Tor, Dungu, Juning Zhu Chishing, Miri Kawara, Pinzun Zhongta, Biri, Nyamji Jile, Tundi Dangle, Geyungi, Miri Tundi Yartungi, Besanku Dujuro, Shunun Gemu, Pinjong Sarbe, Pergi, Tungu Tatambe, Puse Lebe, Pegi Lambu Tor, Juyula, 계계계 김감시에 여기 미리카기 미망기 모두 교용리 두르사비 방기 표정지주 라린 터진다니 듄지타 조주 제비 시린 지도지에 대비 지조 링루기 표정 사바 듄지 레더 후다 제규이

0: 강로 님도 참 나가 처부치제 자나들 약슈리 카레스는 가서 바글로 뒤갈이야 우다디게 편토르바 숙단데 지금 뒤갈이야 가서 루고다디게 편토르바 제자 나가 강로 님도 좀제치는 약슈리
1: 류종이야 지금 나고 개발 여러분
0: 디 개발 요마제 수 투수다 수수어다 규리 제 쇼가 가보네 야 라제 정다치는 클로다디게 야가 예바 님은 가수 대부 예스도와 양 가시 쇼가 야 라제 칼라서오지 부기라자게가 저우리 뒤스 용고 말봐 아 닝구다 건다 바람셔자요 말아 아야 가세게스는 건다 예가라모 정다 체비나 니무쿠부치기 수도와 아 가세게야 건다 잠부이나 갈레카 니 야쿠기 수도와 세상디 케바케요 말이 수수수고다 수수 뒤줄 되게 치다 다그질
1: 지단잖아 가세스는 건다 주수 시분 앞에 영역지 류정체 안 건다 많이 걸어 야지 강바라 셰브라 시나나 아니 야고 싶어 고기 정도야 그래서 야 계산 유럽에 수발 다들 내지 류종 류도네 다지까지 로치 중도네 이제 개발을 여러
0: 번 수수 수어들이 되게 지규리 그냥 가시에 구두가냐 로얄레다 정다 진에 진이 처음 숨슈디 유럽에 이내래 수고 교 아용 삼삼 쇼르와 뒤뒤 카르지아 요레스는 아주 뇌가 침내리 타이지 지내리 딘데 담야 여러 정다사디 나가 속도로 왔다며
1: 그때
0: 차차는 아주 한다 로가나 이내래 탄다 아주 디가 가바이 내래 뇌가 침내다 타이지 지내다 망세 견고를 동안
1: 뒤에야
0: 로 송두이네 딘데 가부치에 딘데 这些的叫马的，给予许多的土著原住民的讲话用用的解释吧。那其他其他他的工作的些，所谓的那里设备、那里设备、那里干部咯，对不起，记不起，那里多啊。接着，接着今天就要的，其他土著可对，将大起起来嘞，所有绿色的土著我的爹爹有啥说的？接着，绿色啥的呀？
1: 那是那是巴拉也别去太去江南去了南市去了对不对那是鸦片就是江南的

0: 도체 참여 가서 나봐 자제 로카서 신이나
1: 겹제 로쪽도
0: 아 안 넘주인지 고소 갈 개발지 갈도
1: 어 that be message
0: 아 네
1: 좀 짓다 맹한 조금
0: 아 니 다 자는 거
1: 니마 제제 강이야 다 지기 나나 심심 망부도 와
0: 와 봐라
1: 지기 맹강에 조야서 좀 많아지 다지나마 퇴제제 언니다 퇴지디 좀 다친
0: 어제라
1: 짓다 맹한 조금
0: 터잖아 터잖아 레즈 지기라 기라게 칠레기 더 네발라 간데도 그랬잖아요
2: 어 낭남도 발라게 지야 타이지디 클리클리 내래 어 나로 쇼크디 기란 도나신 거야
0: 어 샤샤라
2: 쇼크디 십지 동안 타이지사디 야신 메다 만자르지 카레스나 어 칠로네다 뒤발래 안서 클리클리 어 카레디 잠
0: 잠버스
2: 어 잠버스 이내래 쇼크디 간거 나로 내래 되고래 나로네 수자 싫어래 디 멤버 흔돌래 타이지사 티웨자 먼저 스불을 지야겠지 어 디가래 디 정다이
0: 지켜지 왜 야구도 오네 검시도 오네 야구를 시작 제라 다티네 류종스네디 양 류송스 그러봐 나한테 이제 냉고 뉴스고 말베 다 등산 아주 소외 저인데 망부 통용도 와 미카지 지 수부다 수부 야구 매부서 그러봐 다 같이 참배서는 제 예연 대부선 남산 수 그 조야서는 되봐 그냥 미카지 수부 야구 유도 야지 참바다 저 교주문도 와 근데 류종다 류송이 와려 개발시 가르나
2: 어디
0: 다 냉고 뉴스 그러봐
2: 디 개발어스 요리 등기 아주 당고 러브다 차지 어 아주 정다 남규 딱바 정다 신예 디소 곰시 디요 녜 디소 지나스이다 참배 개비야 뇽아 맹가 조야 뇽아 메사야레 뇽아 다 정다 마신예 디겔이야 당아스 망고 리스네 용고 마라 이 지나스이다 밈 정다 신예다 두뿐이나 야딕스

0: Angore, menga yangsi zhul mi chambul lamsan goyo zho nye da ndesi a namgyu suwo shuk meb da, kare megi bur da, na kale ka je de gyo dinde, wo dinde maang tunggiri la.
1: Da yang ka je dide sidwa, lu juun siya de jik shuk che tabi na yang sugu nyugi desi, yang jik zem na nyang sumde dwa. Diya ya tona zhik dide
0: zhigwari. Diya unay changne zhik ka she da tisha, tiwe kyang shunu dige lega maangu che. Nimgyu lega maangu che, tuzu che marab che, tuzu chik raabdi, lamsan chongda chuchu shi zang nga zinde chinyende yorwa. Tati kumshi di yao maril, karayas nga zi suwo le mi nyesu tib che urwa, chongda chinyele, jine diri, jine kira, timu chi liya, chongda maangchan suwo meya ki shuk che yori, suwo le kale kachwa yori. Nga zi yakshu chuna, nga zi chongda liya, chakshi shi zon yakshu urwa, tapen chachan sawo chi liya, timu sumne nga par, Tengmur zhiriliya kaam shichunne gupchiparaya Ngo dinde chakshi shidun tunne yakshirwa di chakshi di chinje Kali kali sugu chongda sugu peke yar yar zhuwa di Odi diksi yar gori
1: Lesa baya hu songs, da chib sa hu shita su na su Da yang kaji su na nga zu sobyo sa du jing mixte ge sashi namshi Riba dida dungi je nga lan su lu ze samshu kare sa na Jig komchul peya tu ziya gori song duwa Dinde dida shoge jig gengwen su jig gora peya nir mang peyo rupal Dinde du shoga ngapu dinde peyo ane jig lu ze shuk chib ze na na Da jig yang gu su liya tuja na di 계시부르바 요즘은 섭섭나이디 계시부르 생무도 다 알아봐도 디나로 약하시 광보 망보 개비야 주자손의 뇌빈나 제 빼몰 잡으시고도 송도와 디 탑시르 여러별 검 개비디
0: 디 탑시 요거 총라 니 다르지기 추세지 쓰여 그래 드링 아님 검치지 치지네 마케즈 쇼딘데 딱다 딱다 쓰여
1: 개지 간다 그부터 해
0: 들어 봐 어디요 어디세 아니 지네 아주 등기 송야디 그라 딱다르 코브라 코브 개비야면 바크라 바클로지드 아니 디카레 뱀다 디엘이야 그 망게 버발로
1: 아 네 손지 체르 계속 봐
0: 어디 세상 안수 등기스야려 종단나 망체는 약월스 딱 디디가려 숙잠이나 만주 더 지로 무슨 내가 저 뱀몰이야디 보호 제도라다 야가
1: 숨겨
0: 봐라 지금 봐라 어 디디가려 안수 뱀은 나야다 디게디 스뉴르투리
1: 그래서 단남규 가서 딘데스도 사실 뱀 탐은 제가 광복해보다 야지 돕자 소리 자주 되죠 봐 돕자 마 법뒤 카지야 돕자 마 법뒤 뱀은 삼부시부 여러 송도와 이게 됐어요다
0: 네 다가라리 카레스는 아주 넘겨 카레 사실 탕디랑이야 공부개비 있는 아주 뱀어 60지 계획래 말이나 공부시켜지 쓰인다 뱀어 60지 레 말이요 이내래 아주 깨지야 저도다 마 법뒤 삼바 그러나 팔로제 쳤다스나다 수구 지제디 강로 뱀유간 레디
1: 어
0: 세상 아주
1: 뉴슈간 대제고 봐
0: 사 슈간 대제고 봐 어딘 아주 뱀 나야다디 디스망 융그레 가자야다 마 법이야고 되와라 마 융그레 다디 당기니스야 다그라이 키랑게디 슈크디장 장토부이나 안디 야투리
1: 맞아 저 로야야 게르디 메게니스 지도와 메게니스 지도와 근데 인디 메르지 자야게 루젠데 요르비
0: 디엘레 요르레 합지 강문이 빠지자제 봉글에 같이 쓰세 하는 강배스 마치로 카데
1: 봉부디 그랬어요 그 강보다
0: 강배
1: 강배제제 봉부디 디스
0: 쳇자 디스 쳇자 디냥아
1: 미치로 유해삼시
0: 마쿠츠도 봐 마츠도 인지미지 토나지 카르차오라서는 겨블로 곱까지 유해버치 곱까지 유해버스르치 곱까간 곱까지 세제 마쿠츠 유해버스르치 딱 가세게 쓰는 가세 마 Kupzuusriwa lamsa dinde chigduwa Biamudu ya dunla ya da Kup maa kertuusriwa Didui sanba nganzu suguyugi Jizze di ganga biamu le digri A didui biamu gyöngi biya nyinga simbu yori Che zang yinji miji tuyna che kupdi maa gyangze Gyoblo lu kupdiya gala maa kupzuuyu bai sorchi Di ganga nyinja ala nyimdo jaya yori Dine nganzu hendo luja ji ganga di kachi je Kachi je maa re re 진내마마 퇴부치 겹로려 샤제 안 강배
1: 나도 좀 매게 숙자야
0: 봐 매디야 원 땡긴 가지를
1: 가자 레세 도잖아 다 세브스 다 소나소 샴라 지 샴르 쇼베 코나소야 근데 다야데 아유
2: 간지 셔야라 저게 나보 장다 제 토금도 제네 론 토버소
1: 지지
2: 니네 다 양 된자를 섬노 거르거데 제 삼번다스 메베선다스도 아니 님에 콜라나나 야파서 태야태 각선다스도 공다 대발 칼라세 차트 샤브로 작살 때서 조가 치어레 다 디딘데 제나 제네 체던 튜버니 니네 생레던 튜거르베 안 소폴리 펜토 是有的呗，现在去学讲是可以嘛了吧？
0: 俺们那听见俺子老大个嘞，听俺个退休大姐张大清大个嘞，你们个是人家做小改一年的，人过一年的，工大一年的，可多钱钱嘞？一年嘞，听俺个退休的三年嘛，给不了去。但俺这里去做几次奖品，到五黑年了的，干来看年了，七八年呢，差不下，你是给叔叔叔哥得给得个钱。退休可对讲呢，开要嘛的，年纪年纪出在的得给得个钱，干来看不上不赢呢。古月可不是七百元呢，大家参下，你是给呢？我的钱呢，也收着了。
1: 对是对是，但平常俺那是稍微缺点的，就忙不起来的。但是老多卡巴事业忙不，对吧？年轻事业忙不，
0: 俺
1: 是冇得当是原来不批的，卡是就蹦不麻的，都说样说的，卡是经济那个说样是吧？卡是样是给不得么多，那顿做起更多的，没啥么子样，一个是三亚旅行的有的别的。
0: 啊，对，
1: 现在有的变
0: 了。哦，差不多有的了。
1: 但是，这个俺自己也开始是冷淡用的变。
0: 在那个春节上里啊，拿了几年是，底下来两个亲戚呢，几年是，可把自己叫了去旅行去了过年。应该从刚老年你们都拿个入钱，本地的来对你来讲，好的呀，拿个那么来讲解，本地方工资那么呀，可拿不起，呀呀，可多呀，讲着。来噻，今天俺是出土人墓地怕烟雨泥了呀嘛，小姐，俺是拉不地过岗了呀，来不及。来噻，本地的呀，那么两点咯。哦，都是，今天杨杨家也比较大，在那子也比较等个有本事去。今天马六，嗯，俺是也给了对个了呀，五马六是吧？马小队是把五也当下，年你们都记得。你养家鸡？哦，都是难的。
1: 你看准谁了呗？
0: 对，俺是你们这里俩，听我什么就是
1: 真多的哦。俺天天养，可里个里买大了吧？
0: 是哦，今天做的蹦蹦，啥时候说的小多了蹦蹦？哦，现在俺做的差点刚落到牙用过了吧？
1: 好多些哦，
0: 都活的哦。
1: 但那边呢，俺做初二初二呀，就电单留不电单用过个月呢，他就店家给留种是吧？旅行的公司，电器的设备的公司，大概那些都是确定的公司，都是要我那的开始不是吧？那些大的人坚持的伊拉个，像啊，退休的这些固定那些工作，就旅行这档的多了，做点那吧，多些那收入。

0: 심원은게 뒤죽이 겜베다 디링 안 줄이센 디 순담 다 가시기 남벌은게서 안주 제멜이잖아 양자제요 이제 주된자고
1: 류중치발 러체기 케발니 류중치배급 구름댕괴바탕 짐신 슉체로 당나지 류중마체콩 류상류제제괴바탕 처지미발 안은 우주체금이
2: 네 보고 메시지는 미 공도 놔주셔 섭도 교시 안 됐음기 디큰 말에 인지 민지 메시지 어 텐데지 딱 응그 딱다 쇼라 안 되게 하려니 그래 디 텐데디 쇼가